0: 어구, 빙하시대 거울이님 아직 쓰지 않다.
1: 나니? 이거 조커가 또다.
0: 고래와, 마다 와가리마세.
2: 하고크!
1: 자, 저 연락 안 올까?
2: 사키가노 댐보, 유슈토노 군주무수오 기니스루노데, 뭐 조엔부대오 추스키키시마시다.
1: 바카! 간조는 야스다! 이마는 조식이가나 아키라가니 미에루데스! 거래가 조엔부대오 내야띠이루! 목적은 샤마준! 이시도 샤마준을 도루도! 유슈토와 독립났자!
2: 카카노 요토리스!
1: 외리오다세! 샤마준이 조엔오다세!
0: 하이! 하이!